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6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프랑스 동부 에비앙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했는데 회담 모두에 이란과의 양해 각서에 이미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이미 일부가 개방되었다. 일부 기뢰를 수색 중인데 실질적으로는 선박은 항행을 시작하고 있다. 금요일에는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며 서명식을 한다고 한 19일에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서명한 각서를 언제 공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곧 그렇게 할 것이다. 매우 힘이 있는 문서이므로 공개하고 싶다. 아마 19일 이후가 될 것이다. 해협이 완전히 열리기 때문이라며 서명식 뒤에 공개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5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각서의 문헌에 기초해 오만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 목적은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란과 오만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서 요금을 징수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바가이 대변인은 전투를 종결시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도 이란 국민에 대한 범죄를 잊거나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란 국민의 불신감은 뿌리 깊어 미국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아직 길이 멀다라며 미국 측을 견제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 각서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사태 수습을 향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한 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확보 등으로 이어질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의 대응을 검토해갈 방침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일본 시간으로 15일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 각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지 수상은 이탈리아에서 기자단에게 사태 수습을 향한 큰 진전이며 환영한다. 서명이 이루어지고 양해 각서의 내용이 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4개국이 향후 합의 내용이 이행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 확보에 관여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공동 성명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일본도 참가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등을 위해 자위대의 파견 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며 자위대 파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착실하게 이행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확보 등으로 이어질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의 대응을 검토해갈 방침입니다.
0: 모테기 외상은 15일 오후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약 20분 동안 전화로 회담했습니다. 회담에서 모테기 외상은 미국과 이란이 전투 종결 양해 각서의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사태 수습을 향한 큰 걸음이라고 환영한 뒤 이란을 포함한 관계국의 지금까지의 협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이번 각서가 착실히 실시돼 이란의 핵 문제 등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하루빨리 실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테기 외상은 페르시아 만내에 남아있는 일본 관계 선박이 한시라도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거듭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향후 협상 전망과 이란 측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으며 양 외상은 최종적인 합의의 조기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의사소통해가기로 했습니다.
1: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프랑스 동부 에비앙에서 15일 일본 시간으로 16일 새벽에 시작된 가운데 의장국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레만호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각국 정상들을 맞이했습니다. 다카이지 수상은 마크롱 대통령 부부와 악수하고 인사말을 나눴습니다. 그 후 만찬회가 열린 가운데 각국 정상들은 이란과 우크라이나 관련 정세 등 국제적인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국 측이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 확보 등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 모두에서 미국과 이란의 합의를 높이 평가한 뒤 2-3일 이내에 항공모함 샤를 드골과 프리기탐을 파견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해 요청이 있으면 핵 추진 항모 등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회의는 17일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열리며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정세뿐만 아니라 중요 광물 공급망의 다양화 등 경제 안보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됩니다.
0: G7 정상회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다카이치 수상은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이탈리아를 방문해 로마에서 일본 시간으로 15일 밤 1시간여에 걸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전투 종결 양해각서를 교환하기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것을 환영하는 동시에 이번 합의가 신속하고 착실히 이행돼 중동 지역 전체에 평화와 안정이 실현되도록 긴밀히 연계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의 비축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분야에서 연계를 강화하기로 일치하고 양 정부가 교환한 각서 등에 따라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우주 쓰레기 대책이나 위성 데이터 협력 등에서 새로운 성과를 목표로 하며 양국과 영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서는 계획의 가속화를 위해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양 정상은 중국과 북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연계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회담 후 공동기자 발표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지중해와 인도태평양의 연결도 의식하면서 지역 전체를 함께 강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유사 입장국인 이탈리아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 다존이 북중미 월드컵 축구 경기 라이브 중계 등을 볼 수 있는 축구 플랜 계약과 관련해 실제로는 연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월정액 계약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재가 있었다며 사죄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대회에 총 104경기를 라이브 중계할 예정인 다존은 이들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캠페인 일환으로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전용 플랜을 첫 3개월 동안 월 980엔으로 할인한다고 크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 플랜은 연간 계약이어서 중도에 해지하면 1년분인 총액 26,340엔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SNS에서는 1년분 요금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눈에 띄지 않게 써놓아 월정액 플랜으로 오인해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표시 방법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월드재팬 1번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6과 설명이나 소감을 전하는 표현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러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들어가는 걸로 유명한 온천에 와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미아에게 일본인 부부가 말을 걸어왔어요.
0: 그럼 제1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와, 사르가 이빠이.
3: 탁산 사진을 撮っているのね.
2: 하이.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へ、 そうなんだ。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かわい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감격하며 말합니다.
2: 와, 猿が いっぱい.
0: 와, 원숭이가 많다.
1: 미아가 열중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관광객 부부의 부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3: 탁산 사진을 撮っているのね.
0: 사진을 많이 찍네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하이.
0: 네.
2: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0: 여기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온천이에요.
1: 관광객 부부의 남편이 말합니다.
4: 헤, 소난다.
0: 어, 그렇구나.
4: 사르가 온천에 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0: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는 건 드무니까.
1: 미아가 뭔가 발견했습니다.
2: 사르노 아카찬.
0: 아, 아기 원숭이.
2: 가와이.
0: 귀엽다.
1: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 있는 모습 정말 귀엽죠?
0: 네. 그런데 여행지에서 만나는 일본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단어를 늘리면 좋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와, 사르가 이빠이.
3: 탁산 사진을 撮っているのね.
2: 하이,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헤, そうなんだ. 사르가 온천에 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사르노 아카찬, 가와이.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유명한 온천이에요.
2: 유명한 온천です.
0: 이걸 배우면 장소나 사물에 대해 설명하거나 소감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유명한은
0: 유명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5: 온천은
0: 온천이죠.
5: です를
0: 붙이면 정중한 느낌의 문장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제12과에서는 귀엽다,
5: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를 배웠는데요. 일본어에는 또 하나 다른 종류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5: 유메나처럼
0: 명사를 수식할 때 어미가 나가 되는 나 형용사입니다.
1: 나 형용사도 이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수식할 수 있나요?
0: 네.
5: 유명한 온천.
0: 유명한 온천이 됩니다. 나 형용사는 문장 끝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나를 빼고 です를 붙입니다.
5: 유명한은 유명です.
0: 유명해요가 되죠.
1: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유명한 온천で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소감을 전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元気な 猿ですね.
7: 本当, 元気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6: 元気な猿ですね.
1: 활기찬 원숭이네요.
5: 겐키나
0: 는 활기찬이라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5: 사르
0: 는 원숭이이죠. 문장 맨 끝에는 듣는 상대방에게 공감을 구하는 네가 붙어 있습니다.
7: 혼토 겐키 데스네.
1: 정말 활기차네요.
5: 혼토
0: 는 정말이라는 뜻으로 듣는 사람이 동의한 것을 나타냅니다.
5: 겐키나
0: 는 문장 끝에 오면 나를 빼고
5: 겐키 데스
0: 가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元気な 猿 元気な 猿 ですね 元気 ですね
0: 그럼 이 밖에도 소감을 말해볼까요? 온천 주위는 눈이 쌓여 있고 아주 조용합니다. 조용한 곳이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조용한은
5: 静かな 静かな
0: 곳은
5: 場所 바쇼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8: 시즈카나 바쇼 ですね. 시즈카나 바쇼 ですね.
0: 다음에는 아름다운 눈 경치를 보고 아름다운 경치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아름다운은
5: 키레이나 키레이나
0: 경치는
5: 게시키 게시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기레나 게스키 데스네. 기레나 게스키 데스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일본인 관광객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헤.
0: 헤는 감탄하거나 놀라거나 했을 때 맞장구 치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얘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해져서 순조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헤.
1: 네, 상대방의 얘기가 재미있다고 생각될 때 꼭 사용해 보세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9: 猿がいっぱい。たくさん写真を撮っているのね。はい、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へえ、そうなんだ。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猿の赤ちゃん、かわいい。
10: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1: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온천, 온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이용복 씨, 일본의 온천에 가본 적 있으세요?
1: 아, 그럼요. 여기저기 온천에 많이 가봤죠. 일본에는 온천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0: 네. 화산이 많은 일본은 각지에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에 따라 색깔과 냄새, 감촉이 각각 다릅니다. 피로회복 등등 다양한 효능도 있죠.
1: 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온천에 가는 사람도 아주 많죠.
0: 네, 치료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과 온천 여관에 묵으면서 느긋하게 온천에 들어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분 전환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1: 네,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온천이 있나요?
0: 도쿄 근교의 쿠사츠 온천이나 규슈의 벳부 온천은 좋은 온천으로 옛부터 알려져 있는데요. 도호쿠 지방의 뉴토 온천 마을은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온치가 있죠.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온천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